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와나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영어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0: an easier way to say this is, let's take another look at it.
1: Yes.
0: Yeah, right? So let's take a look at the plan. Let's take another look at the plan.
1: 근데 그 뉘앙스 차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Let's take a look. Let's take a look은 처음으로 보는 걸 수 있죠. Let's take a look. Let's take a listen. Let's take another listen. Let's take another look. 한 번 더 보자. 한 번 더 검토해 보자.
0: 네. And how about this one? Let's go over it.
1: That one I use a ton.
0: Yeah.
1: Let's go over something.
0: 일상에서 대화할 때는 아무래도 최대한 좀 더 짧은 phrase로 얘기하는 게 좀 더 신속한 것 같아요.
1: 구어체적인 표현인데요. 자, go over something. 한번 훑어본다라는 의미로 review. 다시 보는 걸 수도 있고 처음으로 보는 걸 수도 있어요. 딱 여기에 연음 조금 붙어 있어서 let's go over. Go over.
0: Yes.
1: 그래서 I think that's why because of that linked sound, it just kind of rolls off the tongue. 뭔가 되게 후루룩 자연스럽게
0: 맞아요.
1: 나오는 감이 없잖아 있어서 I think that's why I like it. Let's go over it.
0: Just like at the end of news recap, we go over the expressions,
1: we
0: right?
1: Do, yes.
0: Or we could say we review the expressions. 네, 이거는 또 약간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we can think it over. 이거는 이제 재검토를 하다 보면 충분히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1: So that could be a maybe.
0: Yeah,
1: right?
0: A maybe.
1: Let's think it over. One of my favorite expressions is let me mull it over. It's M-U-L-L. Like, let's mull it over. 뭔가 exactly,
0: 그죠.
1: 곱씹어보다. 그렇죠.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바로 no 하기는 조금 미안할 때.
1: I'll think about that.
0: Yeah.
1: Let me think it over.
0: But when I hear that, I know, oh, she's going to say no.
1: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게 약간 that's, apparently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you know, on the MBTI. Like, was it a T or an F? 그 T들은 생각해 볼게라 그러면 진짜 생각해 보는 거래요. But then Fs, if you're more like on the feeling side, then you're like, 아, 아니구나. Because when I say I'm going to think about it, I am going to think about it. 저는 또 되게 T거든요.
0: Are you a T?
1: I'm a T.
0: But you can pretend, I think you're good at
1: good
0: hanging
1: liar.
0: Out with Fs, right? As I'm getting older, my T percentage is growing larger and larger.
1: Interesting.
0: And actually, these days, I prefer hanging out with T's.
1: Oh, there you have it.
0: Yeah, I love T's. So, yeah, this is why we get along.
1: So, are you a T or an F? Oh, he's an F. Okay.
0: You're an F? This is a shocker.
1: 또 이렇게 알아갑니다.
0: 어, 좋아요, 좋아요.
1: All right,
0: let's move on to the next expression, which is set in motion. It's a phrase. The budget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have already been set in motion. 예산과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표현인데요. So when something is set in motion, what sense do you get?
1: Motion. Motion picture. Slow motion. So something's moving,
0: 맞아요.
1: But it's already set in motion. 이 움직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초반이지만 시작됐다. 일이 진행되기 시작됐다. 그런
0: 맞습니다.
1: 뉘앙스죠.
0: 그래서 어떤 일이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느낌. Of course, we could say start.
1: 하지만, but what fun is that?
0: And it's start보다는 좀 더 좀 여러 절차가 연이어서 motion이 있는 느낌이 들 때 이 표현을 쓰시면 되는데요. Let's use it in a sentence. This phone call set everything in motion.
1: Okay.
0: 이 전화 한 통이 모든 일을 이제 시작하게 했습니다.
1: That is how a mystery book would start, right? It was a phone call that set everything in motion.
0: Yes.
1: Because you could definitely say that phone call started everything.
0: Yeah.
1: 간결해요. 사실 또 간결한 게 좋을 때도 있지만 when you say things were set in motion, we get a sense that it's a series of events.
0: 뭔가 domino effect 이런 것도 느껴지고요.
1: Unrolling, like dun-dun-dun-dun.
0: 맞습니다. Yeah. 그래서 another example is once the plan is set in motion, it may be difficult to stop. 뭔가 일이 좀 시작되면 중간에 중단하기 어려울 수 있죠.
1: 그렇죠. Once you get that momentum going, it's hard to stop.
0: Let's look at some similar expressions. I like this one. Get the ball rolling. 직역하면 정말 그냥 공을 굴러가게 한다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일을 시작하다 물꼬를 튼다.
1: And then slight bit of a nuance expression. It's rolling. 그러니까 이 공을 뻥 찬 게 아니라 공이 굴러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천천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일이 굴러가기 시작한다.
0: So let's say that we're going to start working on a project. Instead of saying, all right, get to it right away, we could say, okay, let's get the ball rolling. So maybe let's start by outlining
1: it. Let's brainstorm a little bit. Let's go get some coffee and talk about it.
0: Yes, indeed. 반면에 또 when you kick something off, 이거는 좀 더 스피드가 느껴지죠. 어떤 행사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다 할 때는 when you kick something off, 진짜 rolling이 아니라 뻥 차서 그냥 바로 시작한 느낌입니다.
1: This is actually a soccer expression as well. 자, 우리가 축구할 때 제일 처음에

0: you know, future years.
1: Do you have important lessons that you've learned from your earlier jobs?
0: I do, yeah. My first mentor, she made me really realize that don't worry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about you.
1: Oh.
0: They're thinking about themselves.
1: This is very true.
0: Yeah.
1: Because right now I'm trying to think about what my lessons were. Mm. But in the meantime, if you are on our, not to, okay, 네, rewind 분들, if you have thoughts about your favorite mentors, what you've learned, your lessons, 아, 내가 사회초년생 때 배웠던 것들, 혹은 사회초년생 때 이거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몇 년 고생 덜 했을 텐데 하는 것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0: 네, 좋습니다. All right, the first expression from this is launch. To be confused with the pronunciation lunch.
1: The thing you eat lunch.
0: 그죠? 점심은 lunch. Launch는 좀 더 이렇게 입을 좀 더 확장시켜서
1: 맞습니다.
0: 발음해 줍니다. So a pilot program will be launched to help young people gain their first work experience. 청년들의 첫 직장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 사업에 대한 소식을 들어. Launch. Okay. When I hear launch, I first think of rockets.
1: 3, 2, 1. Blast
0: launch.
1: Off.
0: Yeah. 로켓이 발사하다 혹은 또 배를 처음으로 물에 띄우다 할 때도 launch를 쓰이지만 이렇게 좀 뉴스나 우리 일상 대화에서는 좀 더 넓게 쓰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좀 official, 공식적으로 좀 세상에 나올 때 쓰는데요. So we hear this a lot when we hear about projects or programs that are starting.
1: Like fashion launches, like a fashion show launch, a product launch.
0: 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도 쓰이는데요. So they are planning to launch a new app. 네, 새로운 어플, 앱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We can also launch a website, right? 그리고 또 어떤 캠페인이나 또 경찰 조사 얘기할 때도 뭐 조사에 착수한다 이렇게 씁니다. So, for example, the police have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the accident. 경찰이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 So kind of like what we learned before, a little review set in motion. Kick off, launch, 뭔가 다 시작한다.
0: 맞습니다. Yeah.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expression, which is hands-on. They will be providing up to 4 months of hands-on training and mentoring. 최대 4개월 동안 실무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So when our hands are on something, 무슨 뜻일까요?
1: Firsthand, hands-on, practical. So you're touching, feeling, doing it for yourself.
0: 맞습니다. 직접 해보면서 실습 중심에라는 뜻인데요.
1: 자, 이거 쓰실 때, 그러니까 말할 때 말고 쓰실 때는 형용사형으로 쓰입니다. Hands hyphen on. 이렇게 하나의 표현으로 쓰게 되죠.
0: Yeah. So we're not just learning through the book or through lectures. We're experiencing it for the first time, right? 그래서 뭐 hands-on training, hands-on approach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는데요. Let's use it in a sentence. You know, this is true about myself. I learn better through hands-on experience.
1: 자, 나는 직접 경험해 보면서 배우는 게 더 마음에 든다. 맞습니다. 맞는다.
0: How about you, Haley?
1: I'm a visual learner. 아. 뭔가 이렇게 해서 시각화시켜서 그래프를 보거나 그려보거나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저는 뭔지 좀 손으로 만져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Also, children often enjoy hands-on activities. 또 우리 아이들의 어떤 체험 활동 이런 얘기들 뉴스에 나올 때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if I call someone hands-on, what does this mean?
1: I mean, is this person like your boss, your manager?
0: Let's say a manager.
1: Okay, she is a very hands-on manager. 관여를 많이 하죠. I mean, is it quite micromanaging?
0: It could include that.
1: Very hands-on manager. This person's on the scene. They're asking questions. Yeah. Probably constantly giving you feedback.
0: 그래서 좀 이게 좀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약간 뭐 정말 많이 챙기고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도 말할
1: you
0: 수
1: never
0: 있습니다.
1: Know.
0: Yeah. So similar expressions you mentioned before, practical. Or how about this, on the job, 조금 의미의 포인트는 달라요. Hands-on은 실습 중심이고 on the job 하면 실제 근무 현장에서 뭔가를 배운다 할 때 쓰는 표현이죠.
1: 실습이 되는 거죠. So on the job training. So nurses do this, you know, doctors do this. So on the job training.
0: Yeah. All right. Before we move on, let's listen to the news clip one more time.
2: A pilot program will be launched to help young people gain their first work experience. Busan City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day with Korea Southern Power and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SMEs and Startups to promote youth employment. The program will connect students from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junior colleges with local companies, providing up

0: Expert Insights.네, 최근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 영어 표현, 모닝웨이브 부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배워보는 Expert Insights 시간입니다. 자, 최근 뉴스를 봤는데 이게 뉴스인지 드라마인지 모를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년 도박인데요. 자, 최근 경찰에 자진 신고된 케이스를 보면 사채업사에 손을 빌린 청소년, 40명이 넘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린 청소년, 이렇게 상상도 못할 일이 현실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도박에 빠지고 또 어른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is case of gambling, teenage gambling, and case is definitely not right. Cases, multiple of them, have become such a hot button issue in South Korea recently. So Catherine on Morning Wave in Busan has spoken to an expert, Professor Lee Hae-guk fro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o first of all, how serious is the situation? Let's take a listen.
1: Youth online gambling has become one of the fastest growing behavioral addiction problem in Korea. The previous nationwide study suggests that approximately 5% of Korean adolescents fall into the at-risk or problem gambling group, indicating that there is no longer a marginal issue. More importantly, during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s 2024 nationwide crackdown on illegal online gambling, nearly 50% of those apprehended were adolescents, highlighting how deeply illegal online gamble has penetrated the younger age group. Unlike traditional gambling, today's adolescent can gamble 24 hours a day using only a smartphone, often without their parents' knowledge. The combination of widespread smartphone use, sophisticated illegal gambling platform, and easy digital payment has created an environment where gambling is more accessible.
0: 네, 최근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에 5%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다. 또 2024년에 경찰 단속에서 당시 붙잡힌 사람의 반이 청소년이었다는 충격적인 연구가 있는데요. 이는 더 이상 청소년 도박이 소수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쉽게 도박에 빠지는지, 24시간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고 또 손쉬운 디지털 결제 등으로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도박에 접근성이 쉬워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건강 보건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So, the topic, gamble, right? Gambling, that's a noun. Gamble, 당연히 동사로 도박하다, 돈을 걸다 하지만 모험을 하다, 리스크를 감수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Of course, teenage gambling, we know that. But let's look at this. You are gambling your reputation on the deal. 자, 여기서는 나의 평판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모험을 하다, 혹은 내 평판을 걸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You can also say, I'm taking a big gamble and going on my own. 자, 뭔가 사업을 시작할 때, 독립을 할 때 큰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도 사용 가능합니다. Second term is marginal.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진. 이 마진에 AL을 붙였는데요. 자, 마진은 if you look at a piece of paper, the margins, 이 side, 가장자리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미한 혹은 하찮은, 즉 굉장히 적은 양의 라는 뜻도 되지만요. 주변부에, 즉 밀려난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So let's look at this. If an issue is marginal. If you've made marginal improvement, 아주 작은 미미한 향상 혹은 미미한 하찮은 이슈라는 뜻이 되는데요. But we can also say marginal groups. 자, 그렇다면 이 사회의 중심부에서 밀려나 있는 즉 취약 계층을 얘기할 때 marginal groups라고도 쓸 수 있죠. All right, second question. I mean, you can just say, why don't they just not do it? What about

0: will. 자, 청소년들이 도박에 더 취약한 이유. 그냥 안 하면 되잖아. 왜 이게 안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Gambling disorder is a definitely recognized mental health disease problem, not simply a lack of willpower. Repeated gambling changes how the brain responded to reward and losses, leading people to continue gambling despite very serious consequences. Adolescent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because their ability to regulate impulse and make long-term decision is still developing. That is why telling teenagers to just stop is often ineffective.
0: 자, 도박 중독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정신질환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유는요, 도박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따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뇌의 반응이 영향을 받으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 성인도 이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이 뇌의 충동을 억제하는 부위가 아직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단지 그만해라, 그냥 의지로 그만하면 된다, 효과가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So will and then willpower. 뭔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will과 willpower 차이 한번 알아볼게요. So will, 의지죠. 자, 무엇을 원하는 욕구, 내 머릿속에 있는 의지, 또 유언이라는 뜻도 되지만 의지만 보겠습니다. For example, we need to find the will to, I don't know, exercise, study English, do the dishes. 자, 내가 운동을 할 의지가 요새 없다. 즉, 생각도 없다라는 거죠. 별로 하기 싫은 것. Then you need to find the will to exercise. 개인적인 선택인데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선택은 찾았어요. 의지는 찾았는데 이제 내 몸을 헬스장으로 끌고 갈 힘. 그건 willpower, 의지력입니다. So I looked it up. I think this is a great expression. 자, willpower, 의지력은요. 내 will,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려는 mental muscle, 내 정신의 근육쯤이라고 생각하면 좋다고 합니다. So for example, I do not have the willpower to quit sugar. 단 걸 덜 먹어야 하지만 의지는 있지만 의지력이 없다. So this is all true. And maybe that's because we are impulsive. 두 번째 단어, impulse, 충동입니다. So why are teens more vulnerable? Because that impulse, that brain that controls impulse is not developed. 이 impulse, 충동.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충동과 같이 가는 단어, impulse, purchase, 충동 소비죠. Impulse purchase. So addiction, we know that's a disease. It's been proven. And by the way, that gambling reporting, self-reporting is still ongoing via the number 117. So if you know of anyone who's struggling, please call that number again, 117. All right, moving on here to Busan. 네, top 5에서 커버한 것처럼 부산은 지금 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급변하는 세계에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자리를 지킨 문화유산의 의미, 위원회의 전문가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 a member of the permanent delegation came, Ms. Alexandra Brodowska. So first of all, what does it mean to inscribe a piece of heritage?
2: Once a site becomes a World Heritage Site, it's a big celebration because yes. It's the end of a years-long process. First, the element needs to be inscribed on a tentative list. Mm. So it's like a waiting room for the future nominations. Ah. And they need to stay on that list for a while. Ah. So everyone can see if that element, how it can be proceeded and if there are any ways how it can be improved. Then the nomination starts with submitting a file within a certain deadline to the World Heritage Center UNESCO. Usually it involves two up to 3 years. It also, starting from next year, will involve a certain procedure called preliminary assessment. So it means that the expert will be obligatory for them to visit the place and give some recommendations already in advance. So it's truly a very ambitious endeavor to have a site inscribed.
0: 네, 전문가와 함께 문화유산 등재 과정 수년을 거쳐서 등재되고 축하받을 일이다라고 들었는데요. 자, 먼저 이 잠재 목록에 수년 동안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그 사이트를 방문하고

0: 추천할지 말지를 정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걸리는 기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유산 등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야심찬 시도라고 들었습니다. So, tentative. They are on the tentative or tentative list. 잠정적인, 머뭇거리는 혹은 사람의 성격이라면 자신 없는이라도 됩니다. So, tentative list. Tentative conclusion. 잠정적인 결론. So, inconclusive. Or you can say, you know, I have tentative plans to travel this fall.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 아직 결정, 뭐 더 중요하게 결제는 안 했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Ambitious, 야심 있는, 야심적인, 하지만 어마어마한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So if you say he's an ambitious person, 야심차다. But what about the government having ambitious goals to boost economic growth? 자, 그렇다면 야심적인이란 뜻도 되지만 어마어마한, 상당히 큰 규모의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And now we're going to turn to challenges. 네, 급변하는 세상, 이 전쟁 속의 세상에서 문화유산이 직면한 문제점 들어보겠습니다.
1: Also, the fact that sometimes during conflict, heritage becomes weaponized. So this is the biggest conflict, the biggest problem we have during conflicts nowadays. And the second challenge that we face is the trend currently of globalized culture. That basically it's very difficult to have people interested in cultural heritage and to make them want to take an effort to actually pass it on the next generations.
2: Yes.
1: Because without that, without the transmission, it's very difficult to call heritage living heritage. Because heritage can connect us to the people who were here 1,000 years ago.
2: True.
1: So it's like a time vehicle. It's something truly amazing. So I would encourage everyone to get familiar with their personal heritage and also to appreciate heritage as a way to build bridges of understanding with
0: 네, 전쟁이 일어날 때 문화유산이 무기화되는, 즉 인질로 삼겨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글로벌한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로 넘겨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도 많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문화유산은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분, 또 몇천 년 전에 사람들과 우리를 연결해주고 문화유산을 이해한다는 것은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들었습니다. So the expert asked us to look for personal heritage. 자, 그렇다면 이 heritage, 유산, 전통, 문화 등을 뜻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인데요. 당연히 유네스코 등재 문화, 유산, heritage지만 personal heritage, 자, 그건 나의 조상, 인종, 내가 살아온 문화권, 가족사, 종교 등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죠. So when she said to look for your personal heritage, my family, for example, we went to, 정말 TMI지만 저희가 부여 서씨거든요. We went to 부여 last year for a little trip. So that could be me looking for my personal heritage. 자, 여기서 파생된 단어는요. H-E-I-R, heir. 이 H가 묵음이라서요. 상속자, heir, heiress for women. Inherit, 상속받다. Inheritance, 상속 재산까지 연결이 되죠. Final word, appreciate. 자, 감사해하다, 감상하다, 혹은 진가를 알아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So I'm going to end on this very important message. To appreciate heritage is a way to understand others. With that,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축축 by Loco.

0: 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7: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 your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unz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영어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3: Hello everyone. My name is Eilee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살아 있어. 느릴 짐승 날 짐승도 아는 것이 살고 있고 머리 두린 말과 두루 항소꼬리가 달린 뱃새 코가 없는 코끼리며 하늘 따르는 물고기와 혀가 두린 뱀과 여러가지 장난감들이며 사람들의 빠진 전이 고장난 문자들도 성첩석은 술에 풀린 실패 꿀기러기.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Margaret Chow,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a Bongsang.
3: 3:00 o'clock.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6: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7: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4:00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2: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화 방송.
3: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4: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5: The time is now 5 o'clock.
6: Welcome to the second half of For My Busan. This is Saksuri with 다시 여기 바닷가.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6:00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The time is now 7 o'clock.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업

0: the world. BEFM, Busan, Yonghwa Bangseo.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0: Dạ. Mình quá trình là mình chọn nè, chọn rất là lâu. Tại vì á có rất là nhiều các mẫu đa dạng và rất là nhiều màu nữa, không biết chọn cái nào để phù hợp với bản
1: chọn
0: thân
1: màu
0: của
1: gì
0: mình.
1: Vậy
0: lúc đó là Mỹ Lệ chọn một cái áo màu trắng, áo màu trắng, xong rồi cái váy ở dưới là hơi nghiêng về màu hồng nhẹ nhẹ, nên là cũng khá là ok.
1: Ok, thấy là ok rồi đấy.
0: Xong rồi cái sau khi mà chọn xong ấy thì sẽ có một bạn nhân viên hướng dẫn mình mặc, nên là mặc cũng khá là nhanh, mặc ở trong một cái tùng váy, xong rồi mặc một cái váy ở ngoài, xong rồi đến cái áo,
1: đúng rồi,
0: mặc rất là nhiều lớp như vậy.
1: 여러 이제 단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이아 이거는 북촌 한옥마을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한복 때문에 가고 싶어 한다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하나씩 가서 할 수 있는 회화들이 뭔지 살펴보고 또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화입니다. 여기서 제일 예쁜 한복 디자인들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0: 전통 스타일은 권하시나요? 아니면 현대 스타일은 권하시나요?
1: 전통 스타일로 할게요. 2시간 대여하면 가격이 얼마인가요?
0: 네, 2시간에 2만 원이고 간단한 머리 단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이게 방금 읽어본 회화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닝아호이 토알나이에 진짜로 쓰이기 때문에 그 있잖아요. 한복을 빌릴 때 쓰이는 호이 토알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가 여기서 제일 예쁜 한복 디자인들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저 또이 쌤 각 뭐 한복 랩 nhất ở đây được không? 그쵸? 저 또이 쌤 각 뭐 한복 랩 nhất ở đây được không? 여기서 제일 예쁜 한복 디자인들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인데 여기서 제일 예쁜 이게 중요하잖아요. 히야 토에하 무언 한복이 예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제일 예쁜 그러니까 뭐 한복 이게 랩 nhất 그렇죠. 랩 nhất 이게 제일 예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복은 그대로 한복이라고 하시면 되고 디자인들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여기서 쌤 깍 뭐 그렇죠. 쌤 이게 보다 아니면 보여주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는 게 무언 무엇 이제 그 개수들을 얘기를 할 때 뭐 한복 랩 nhất ở đây được không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B가 전통 스타일을 원하나요? 아니면 개량 또는 현대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라고 했어요. Anh muốn chọn phong cách truyền thống hay hiện đại ạ? 그쵸? 여기서 전통이 뭐죠? 주연통 그리고 현대 또는 개량 이게 뭐냐면 hiện đại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nh muốn chọn phong cách phong cách 이게 스타일이라는 뜻이죠. 그쵸? phong cách truyền thống hay hiện đại 그쵸? 전통 스타일 또는 개량 현대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A가 전통 스타일로 갈게요. 2시간 대여하면 가격이 얼마인가요? Tôi muốn chọn loại truyền thống 전통 스타일로 할게요. 또는 전통 스타일로 고를게요. 그쵸? chọn 이게 고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thuê trong 2 tiếng thì giá bao nhiêu? thuê trong 2 tiếng thuê가 이게 대여하다 빌리다 trong 2 tiếng 2시간 이내에 thì giá bao nhiêu thì 그러면 giá bao nhiêu 가격이 얼마인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B가 여기서 네 2시간에 2만 원이고 간단한 머리 단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팅 là 2만 원 2시간에 2만 원이고 đã bao gồm cả làm tóc đơn giản đã bao gồm cả làm tóc đơn giản 라고 했어요. 오늘 입이 좀 빨리 마르네요.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자, 하이팅 là 2만 원. 네, 2시간에 2만 원이고 đã bao gồm cả làm tóc đơn giản 간단한 머리 단장까지 포함해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làm tóc 이게 머리 스타일링. 그렇죠? 머리를 하다. 머리를 꾸미다. 머리를 만들다. 이런 뜻이고 라고 보면 되겠고요. 바공 이제 포함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회화를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화 하나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북촌 한옥마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거든요. 다시 한번 회화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국어 그리고 레가 베트남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부터 읽어볼게요.
0: Cho tôi xem các mẫu hanbok đẹp nhất ở đây được không?
1: 여기서 제일 예쁜 한복 디자인들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0: Anh muốn chọn phong cách truyền thống hay điện hiện đại ạ?
1: 전통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현대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0: Tôi muốn chọn loại truyền thống

0: 이야기가 있다는 게 흥미롭고 시를 뽑는 과정이 되게 즐거운 것 같아서 꼭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저희 아트마켓 여기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관리하는 부스인데요. 네. 여러 전국 각지의 보존 애들이 모여서 한국 전통 예술에 대해서 보존하고 지키자라는 의미로 각 종류들을 다 만나보실 수 있고 네. 또 직접 체험도 해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기 쇼케이스 공연으로 보존의 분들이 직접 공연도 하시고 그리고 전통놀이 체험도 하시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 Vâng, tóm tắt phần trả lời của chị nhân viên sự kiện thì chúng ta cũng có thể biết được là chị không phụ trách riêng một khu gian trưng bày hay là chương trình cụ thể nào mà là đang làm nhiệm vụ của một nhân viên vận hành, hỗ trợ ở các khâu trung gian để mọi hoạt động có thể diễn ra một cách suôn sẻ. Bên cạnh đó thì nếu mà để giới thiệu về gian hàng thì chị đã giới thiệu gian hàng có trải nghiệm kéo sợi bằng guồng quay. Chị đã trực tiếp thử một lần và thấy nó rất là lạ và thú vị. Ngoài ra là cái bài hát mà họ hát trong lúc kéo sợi là một cái bài hát mang nỗi niềm giận hờn của người con dâu dành cho mẹ chồng. Việc mà có một câu chuyện đằng sau như thế thì rất là thú vị và quá trình kéo sợi cũng rất là vui, nên là chị cũng nói rằng là mọi người nhất định nên trải nghiệm thử một lần nhé. Và người cuối cùng mà Mai Hạnh phỏng vấn là một người rất là đặc biệt, đó là một sư nhim, một sư thầy. Vậy thì sau đây mời quý vị thính giả và Mỹ Lệ cùng lắng nghe chia sẻ của sư thầy về gian hàng mà sư thầy đang phụ trách nhé.
3: 네, 대인사가 이제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유는요. 뭐냐면 첫 번째가 대장경 8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보관소인 대장경 판전이 먼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대장경이 800년 이상 지금 온전한 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대장경 판전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형적인 조건이에요. 이 대장경 판전이 해발 700m에 위치하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렇게 뻥 뚫린 데고 북쪽으로는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습기가 경판은 이제 습기가 생기면 곰팡이가 피거든요. 그래서 그 곰팡이가 피면 나무가 상하니까 그렇게 좀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런 위치에 첫 번째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닥에 있어요. 바닥을 60cm에서 90cm 정도 팠어요. 그 거기 밑에다가 소금과 그다음에 한 줄은 소금을 묻고 한 줄은 석탄 그 숯을 묻고 하나는 이제 화강암 가루를 묻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를 묻었냐면 석회를 묻고 또 제일 위에는 석회하고 그 황토하고 섞은 강회라 그러거든요. 그걸 이렇게 시멘트처럼 발라놨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습기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요. 뭐냐면 여름철에 습기가 많을 때는 그 땅이 습기를 머금고요. 빨아들이고 겨울에 나무가 또 너무 바싹 말라 있으면 나무가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습기를 다시 배출을 해줘요. 겨울에는. 그래서 그 가습과 제습 효과를 그 자연스럽게 내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기 창문을 보시면 네. 창문이 위에는 크고 아래는 작고 반대쪽은 위에는 작고 아래는 크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게 뭐냐면 통풍이 벤츄레이션이 자동으로 되게끔 그런 시스템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판이 곰팡이가 안 피고 네. 그 800년 이상을 그렇게 굉장히 잘 보존될 수 있게끔 네. 한글 인정받아서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기록됐고요. 네. 그 이후에 2005년도에 대장경판이 우리가 송나라 경판, 그 다음에 또 그란 경판 뭐 이런 경판들을 원형을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서 1512 경전을 그렇게 만들 그 다 이렇게 경판으로 만든 그걸 인정받아 가지고 기록문화유산으로

0: 한산 영업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0: reuse, recycle,
1: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2: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The time is now 12 o'clock.
4: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BP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EFM. Busan 영어 방송.
1: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A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5: 3:00 o'clock.

0: 혼자 지혜원? 예,
1: 좋은데요.
0: 그때 가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이제 북촌 한옥마을 가면은 관점 열란 뉴욕 와이드 모나 막 아워 한옥
1: 한복?
0: 아, 한, 한, 한, 한옥 말 한복
1: 한복
0: 원래 아워 truyền thống quan cố mà đúng không?
1: Đúng rồi.
0: Việt Nam thì áo dài.

0: diễn ra trong cái thời gian này hay không? Và chị đã trả lời như sau.
1: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23살 김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그 전시 구역이나 프로그램을 담당하기보다는 이제 그 중간중간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운영 요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제일 끝에 아마도 5번 부스로 가시면 물레방아로 실을 뽑는 체험이 있는데요. 이게 모카라는 솜에서 그 면에서 실이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데 제가 한번 해봤는데 되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실을 뽑으면서 부르시는 노래가 시어머니에 대한 약간 욕을 담은 그런 며느리들의 한을 담은 노래인데 그런 뭔가 이야기가 있다는 게 흥미롭고 실을 뽑는 과정이 되게 즐거운 것 같아서 꼭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1: 저희 아트마켓 여기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관리하는 부스인데요. 네. 여러 전국 각지의 보존 애들이 모여서 한국 전통 예술에 대해서 보존하고 지키자라는 의미로 각 종류들을 다 만나보실 수 있고 네. 또 직접 체험도 해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기 쇼케이스 공연으로 보존 애분들이 직접 공연도 하시고 그리고 전통 놀이 체험도 하시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0: �âng, tóm tắt phần trả lời của chị nhân viên sự kiện thì chúng ta cũng thể có thể biết được là chị không phụ trách riêng một khu gian trưng bày hay là chương trình cụ thể nào mà là đang làm nhiệm vụ của một nhân viên vận hành, hỗ trợ ở các khâu trung gian để mọi hoạt động có thể diễn ra một cách suôn sẻ. Bên cạnh đó thì nếu mà để giới thiệu về gian hàng thì chị đã giới thiệu gian hàng có trải nghiệm kéo sợi bằng guồng quay. Chị đã trực tiếp thử một lần và thấy nó rất là lạ và thú vị. Ngoài ra là cái bài hát mà họ hát trong lúc kéo sợi là một cái bài hát mang nỗi niềm giận hờn của người con dâu dành cho mẹ chồng. Việc mà có một câu chuyện đằng sau như thế thì rất là thú vị và quá trình kéo sợi cũng rất là vui, nên là chị cũng nói rằng là mọi người nhất định nên trải nghiệm thử một lần nhé. Và người cuối cùng mà Mai Hạnh phỏng vấn là một người rất là đặc biệt, đó là một sư nhim, một sư thầy. Vậy thì sau đây mời quý vị thính giả và Mỹ Lệ cùng lắng nghe chia sẻ của sư thầy về gian hàng mà sư thầy đang phụ trách nhé.
3: 네, 대인사가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유는요. 뭐냐면 첫 번째가 대장경 8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보관소인 대장경 판전이 먼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대장경이 800년 이상 지금 온전한 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대장경 판전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형적인 조건이에요. 이 대장경 판전이 해발 700m에 위치하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렇게 뻥 뚫린 데고 북쪽으로는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습기가 경판은 이제 습기가 생기면 곰팡이가 피거든요. 그래서 그 곰팡이가 피면 나무가 상하니까 그렇게 좀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런 위치에 첫 번째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닥에 있어요. 바닥을 60cm에서 90cm 정도 팠어요. 그 거기 밑에다가 소금과 그다음에 한 줄은 소금을 묻고 한 줄은 석탄 그 숯을 묻고 하나는 이제 화강암 가루를 묻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를 묻었냐면 석회를 묻고 또 제일 위에는 석회하고 그 황토하고 섞은 강회라 그러거든요. 그걸 이렇게 시멘트처럼 발라놨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습기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요. 뭐냐면 여름철에 습기가 많을 때는 그 땅이 습기를 머금고요. 빨아들이고 겨울에 나무가 또 너무 바싹 말라 있으면 나무가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습기를 다시 배출을 해줘요. 겨울에는. 그래서 그 가습과 제습 효과를 그 자연스럽게 내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기 창문을 보시면 네. 창문이 위에는 크고 아래는 작고 반대쪽은 위에는 작고 아래는 크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게 뭐냐면 통풍이 벤츄레이션이 자동으로 되게

0: are you doing?
1: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ie.
2: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ie,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0: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eo Bangsong.
3: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E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E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4: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The time is now 6 o'clock.
6: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7: Yeah. Woo. Yeah, yeah, yeah. Stock three in the house. Come, come, come, come, come on. Stock three, two, one.
8: Welcome to the second half of For My Busan. This is Saksuri with 다시 여기 바닷가.

0: world. BEFM, Busan Yeobanzeom.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6: 스탁 인 트래픽 어게인.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0: continue.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7: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8: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9:00